물을 산 거죠. 오늘 위세 멈머로 마무리 줘야 먼저 미알하지 삼을 줘야 우스만 Usman, Waka Usman, Hilly Usman.

무서운 말 시도 지금. 원나니 손 원나니 산나거나 원나도 원날리니. 원나시 수룬두 에네 하니 카도바데 페잔틴데 원나 원나니 방기 모힌. 소 무사 시레. 오고 반나 와체도 모 주기 벨람 마네 모우. 모 주라 밀 프랑코 도 인데 함마디 로메 인데 수가베 카 주디. 시도 치는 뭐 메탄톤 바데 프레젠테 오이도 존넨데 조디 도 아드니 멜라 마네 모니 칼이 바덴테 바 반도 와카데 고파레 마코 고 주레 이넘 카데 테멘 디 무두 테멘 네 무달 바헤르 디 소우 마라 바스 고 칼로 미 고카이 고 고안 원데 고피 도 마도 와라 세디 원데 카디 오 메타니 tawde kala ɗo woni kadi ko Allah siri woɗo banno watteɗo mo welti omo welte baɗanteɗo banndo omo welte tawta banndo omo welti kadi baɗo banndo omo juuray inde jooɗiɓe ujunere guuɗu albarkeel.